아니 좀 대령이 모슈이 모슈이 스게 회부파게 기대 상상 용슈이 주회 조방보 장태가 팀키 경차 부파게 슈타 슈간 헤헤 유레우슈게 칭히 천반 멀렁히 지나가 공보 텐타이 전티 연공 라형친 총통의 전샤 슈이 지니